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저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리홍숙 작가의 단편소설 모나리자의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0: 루이 호텔 A동 802호. 긴 시간 동안 잠적을 시도했으면서도 그녀답게 문자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꾹꾹 찍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둘이 함께 보냈던 토막토막의 기억들이 뇌리를 스치며 물씬물씬 떠오른다. 호텔 로비를 지나 그녀의 주문대로 커피숍으로 향하는 길에는 호텔 특유의 싱그러운 향이 풍겼다. 현대식 건물에 유럽풍으로 장식을 한 호텔은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라는 느낌을 받게끔 복도 끝까지 불빛이 찬연하게 비추고 있었다. 복도의 끝에 걸어놓은 그림에 눈길이 저도 몰래 빼앗겼는데 그 그림은 바로 모나리자의 미소였다. 모나리자. 그녀는 모나리자를 좋아했다. 모나리자 그림이 붙어있는 호텔에 와서 모나리자를 좋아하는 그녀를 만나다니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잠시 후 약속대로 호텔 커피숍의 모습을 드러낸 그녀. 긴 단발머리에 그린 컬러의 원피스를 입은 아내는 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성숙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꼬박 2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녀는 집요한 내 눈길에 이내 신경이 쓰이는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오른손으로 앞머리를 계속 매만지며 나름 다가서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아마 그렇게라도 어색함을 풀어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1: 그래서 기어이 이혼을 하자고? 정말 그 뜻이야?
0: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의도를 물었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흐른 거 아니야?
1: 그래도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고.
0: 우리 둘의 일에 부모님이 왜 나와?
1: 아니, 그러면 가족 사이에 이혼을 알리자는 그 정도의 요구도 오버인 거야?
0: 부부 관계에 자꾸 다른 관계까지 끌어들이면서 핑계 대지 마.
1: 뭐?
0: 신경 꺼줄래? 그냥 편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다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이 떠올랐는지 곧바로 흡연구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그 사이 가쁘게 숨을 내쉬며 겨우 터질 것 같은 우라를 눌러앉히느라 안간 힘을 썼다. 아내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8년이란 결혼 생활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는 그녀에 대해 진정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 빤하게 타오르는 담뱃불 건너 호텔 창밖 무럭무럭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 보일러가 보였다. 시뻘겋게 흐린 겨울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언가 쏟아낼 듯 잔뜩 찌푸린 표정이다. 아내의 머릿속에 딸애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의 이혼도 가정도 없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여자였다. 언제부터 시작이었는지, 그녀의 엄마가 돌아가서부터일까, 내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서부터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녀가 자신의 꿈을 펼쳐서부터일까. 그녀와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고 나는 믿었다. 그때는 한창 컴퓨터 관련 업종이 시세인 때라 학교를 졸업한 뒤 금방 그 업종에 종사한 나는 운 좋게 관리직을 꿰차고 있었고 호기심과 승부욕 덕분에 열심히 일을 했다. 젊은 혈기에 나는 나대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는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그때 마침 목돈이 필요했던 때라 친한 친구 창호의 사무실에서 쇼핑몰 의류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1: 야, 씨. 몸에 죽인다니까. 새로운 모델 말이야.
0: 잠시 목통이 되어버린 쇼핑몰 사이트를 손봐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하느라 창호가 그날 저녁밥을 샀고 의류 사진을 찍는 촬영사를 포함한 쇼핑몰 상담 직원까지 5명이 앉은 자리에서 사장인 그가 한 말이었다. 솔직히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운명처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시작된 사이트 에러 사항 때문에 친구의 호출이 여러 번 왔더랬다.
1: 진우야, 금방 의류가 완판될 것 같았는데 지금 막 또 에러가 뜬다. 아, 나 참, 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0: 짜증이 잔뜩 섞인 창호의 어투였다. 미리 예약이 된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난 뒤 헐레벌떡 뛰어갔을 때는 마침 신상 의류 판매 시즌이라 촬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분주히 셔터를 눌러대는 촬영사들 사이로 마네킹처럼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 모델들이 보였다. 사이트에 에러사항이 뜨는 건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이었다. 한 시간 가까이 역세지를 하며 컴퓨터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뒤 바이러스 잠금 모드를 돌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창호가 음료수 한 캔을 불쑥 건네주었다.
1: 수고가 많다. 고기로 쏠게. 자씨, 고자 고기 한 대로 되겠어? 하긴 뭐, 네가 하는 수고에 비하면 고기 따위야 뭐 개미 뒷다리만큼도 못 가지.
0: 친구가 알았다는 듯 낄낄거리며 웃었다. 캔을 따고 한 모금 넘기려던 찰나였다. 문득 살짝 가려진 커튼 사이로 볼륨 있는 여체가 아름다운 실루엣을 그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번쩍거리는 실내, 그리고 콧소리에 맞춰서 부동하게 요요한 자세를 취하며 촬영에 임하는 모델들이 눈에 안겨들었다. 어깨를 드러낸 숄더티를 입은 그녀. 나는 마치 한 폭의 그림에 사로잡힌 듯이 엷은 커튼을 관통해 그 자리에 선 채로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는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0: 왜? 바짝 땡큐? 고기 대신 콜? 이야, 얘가 예쁘긴 하지. 성깔이 사나운 안범 같아. 그래도 뭐 예쁘니까 확 네 거 만들어.
1: 남자들 세계의 언어는 거칠고 직설적이다. 잘해보라는 식으로 창호가 내 엉덩이를 툭 치며 눈을 찡긋했다. 그렇게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농담을 하고 있을 때였다.
2: 개자식, 어디다 손을 대?
1: 촬영실에서 갑작스레 터져나오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삽시간 사위는 죄수근 듯이 고요해졌고 그와 동시에 말장난을 하던 우리 둘도 함께 멈칫했다.
0: 아하, 빨리 끝내자고. 인연이 기차 화통을 삶아먹었나. 어디 아무데서나 소리를 지르고 난리 부르스야. 당장 시키는 대로 못해?
1: 과격한 몸싸움 끝에 카메라가 땅에 떨어졌고 촬영사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힘껏 소리를 내질렀다. 어디서 용기가 났던지 아무튼 무례한 행동에 자초지종을 따져보지도 않고 내가 단호하게 막아 나섰고 브래지어 끈을 겨드랑이 밑까지 내리고 촬영에 임하던 여인이 옷깃을 위로 추슬리며 신속하게 촬영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0: 응? 무슨 일이야? 아니 글쎄, 성추행이라고 난리잖아.
1: 이 일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참아야지 않냐며 촬영사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친구는 자기가 촬영사랑 이야기를 해볼 테니 모델을 부탁한다며 급히 나를 밖으로 내몰았다. 뒤따라간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친구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추운 겨울에 혹시 얇은 옷만 입은 그녀가 걱정된 것도 있었지만 지금과 생각해보면 오지랖이라든가 관심이 작동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0: 저기요.
1: 급히 따라가며 부르는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오갈 데가 없었던지 촬영장에서 좀 떨어진 골목길, 군고구마를 파는 삼륜차 앞에 몸을 움츠린 채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내가 건넨 외투에 백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여인이 코를 훌쩍이며 손을 내밀어 물건을 건네받았다. 고마워요. 다소곳이 숙인 에티나는 얼굴, 얼어서 빨갛게 되어버린 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왜소한 몸을 보며 나는 더욱더 보호 본능을 불태웠고 또 그것을 당연히 사랑이라 믿었다. 그리고 고양이처럼 온몸을 옹성거리고 있는 눈앞의 여인을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마음먹었다. 후에 사귀면서 알고 보니 그녀는 형제가 셋인 집안에서 제일 소외시당하는 둘째였는데 고중에 다니는 남동생과 시골에 시집간 큰언니가 있었고 암 환자였던 엄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민하고 사람을 쉽게 사귀지 못하는 그녀가 왜 그 어울리지 않는 알바일을 했었는지도 알 것 같았다. 첫 만남에 피리 꽂힌 내가 그 뒤 끈질긴 구애를 펼쳐왔음에도 그녀는 늘 조심스러워했고 오랫동안 속내를 보이지 않았다. 사귀면서 단 한 번도 표정이 시원하게 바뀌는 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건 마치도 우는지 웃는지 그 표정을 가늠할 수 없는 모나리자처럼 말이다.
0: 수혜 씨는 모나리자를 닮았어요.
1: 데이트를 하던 중 내가 던진 모나리자를 닮았다는 말에 그녀가 처음으로 내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던 기억이 난다. 우리의 진지한 만남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요. 전 사랑이 없는 혼인관계를 8년이나 지속했어요. 25부터 33살까지.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위안을 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핸드폰을 통해 틱톡에서 방영되는 혼인과 심리 생방송 코너에 눈길을 둔 채 연거푸 손에 든 담배를 빨았다. 친구 창호가 위챗으로 보내온 생방송 링크였다. 마치 귀신에게 홀린 듯 눈앞에서 조용히 설교하고 있는 어쩌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선 여인이 담겨있는 이 짧은 영상들을 뚫어져라 주시하고 있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부글부글 괴어올랐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짜인 틀에서 맞춰 사는 거, 그게 여자의 삶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는 마치 숙제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아 나는 연신 헛기침을 했다. 숙제라. 그녀는 뜸을 들이다가 계속해서 말을 잇고 있었는데 내 귀에는 웅웅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다. 주방 테이블 위에 포크를 꽂아놓은 컵라면이 어느새 퉁퉁 불어나 있었다. 먹을 의욕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다. 골프팀 위챗 그룹방에서는 킬러 골프팀의 어떤 동생이 골프장의 캐디 하나가 성추행으로 자신을 고소했다면서 어느 구시대도 아니고 무슨 손 한번 잡은 것 같고 그런 호들갑을 떠내면서 야단법석이었다. 위챗 그룹 채팅방을 몸 모두로 돌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시끄러운 세상이다. 성추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옷차림을 달리하던가 보란 듯이 가슴골이 파인 블라우스, 배꼽이 훤히 보이는 배꼽 뒤에다 엉덩이가 반쯤 보일락 말락하는 미니 스커트를 입은 채 유혹을 해놓고 성추행을 했다니. 한 번쯤 쳐다봤다고 성희롱을 했다니 하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언젠가 여성 개개인을 남총의 부속물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 존중과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더욱더 안전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며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곧 가까워질 것이라는 아내의 말들이 생각났다. 언제 어디서나 아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상기가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아내는 여성식이나 여성을 희롱하는 단어나 말들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 번 부부 동반 모임에 함께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를 출산하느라 출산 휴가를 내고 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친구 와이프의 이야기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경제권이 없어서 외도한 남편을 용서하고 근근득식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어떤 지인의 이야기에 누구보다도 격분해했다. 남녀 평등,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물론 지금은 당연히 여성들의 지위가 봉건 시대보다 훨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불가피한 사회적인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 그게 가능하기는 하냔 말이다. 진정 그녀가 허황한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걸 보면 아내는 우월한 가정에서 태어나 원하는 대로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분명 철학가나 여성 독립운동가가 되었을 것이다. 창호가 어제 온라인으로 예매해줬던 그녀의 강의 티켓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0: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성 심리와 각성 및 성장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 시간 되면 한 번쯤 찾아가 현장에서 들어보는 게 어때?
1: 혼인의 티끌만큼의 미련이 남아서 돌이키고자 한다면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며 해준 친구의 조언이었다. 나는 속으로 은근히 결심을 내렸다. 혼인이란 육체의 관계이고 사랑이란 정신적 의지의 관계이고 또 혼인이란 사회적인 관계라는 말이 딱 정답이죠. 결혼 제도는 인성을 거스르는 제도라 혼인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한 사람에게 몰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했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틱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계정에 한 유튜버가 조곤거리며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고 있는 중이다. 허튼 소리는 육체, 정신, 사회적 관계까지 아주 조합을 이루는 혼인관계가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수컷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모두 한 여인의 몸에서 집합

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내게 단 한 분, 형님. 저녁상을 치우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자 조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작은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름 아니라 5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작은 아버지께 빌린 8만 원은 꼭 갚으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지금 심양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 돈을 꼭 갚고 싶습니다. 한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조카 신혜란.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으로 내려앉았다. 후회와 자책이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며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이제야 알겠다. 형님을 향한 내 서운함과 불만이 얼마나 사소하고 옹졸했는지를. 나는 과연 동생답게 살았던가. 내게 단 한 분뿐인 형님, 나보다 10살 위인 형님. 가난 속에서도 끝끝내 우리를 품어주신 분. 그런데 나는 왜 그분께 상처만 남겼던가. 문득 어린 시절 형님의 손길이 떠올랐다.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햇볕과 바람에 단단히 버틴 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형님은 우리 넷의 삶을 고스란히 짊어지셨다. 허리가 휘도록 일했건만 가난한 그림자처럼 늘 따라붙었다. 1988년 아버지께서 장염으로 입원하셨을 때 형님은 병상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손발을 씻기며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셨다. 나는 어느 일요일 형님을 대신하겠다며 병원으로 갔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형님, 며칠이라도 제가 쉬 좀 들게요. 저녁 차로 집에 가서 쉬세요. 내가 있어야지. 너는 학교를 비우면 안 되잖니. 말미를 막고 왔어요. 형님께서 쓰러지면 어쩝니까? 책들을 병상 옆에 올려놓으며 진심을 보였지만 형님은 고개를 저었다. 수삼아, 이러지 마. 애들한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돼. 더구나 졸업반이자니. 그해 형님의 믿음 덕분에 나는 본계시 교사 실무대회에서 상을 받고 현 모범 교사로 뽑혔다. 그러나 아버지는 세 차례 수술 끝에 세상을 떠나셨고 형님에게 2만 원의 빚을 남기고 말았다. 나는 그때 2천 원을 겨우 내놓았지만 형님은 그것마저 사양하셨다. 재수 씨가 어떻게 번 돈인데 허투루 쓰지 마라. 나는 가을에 쌀을 팔면 된다. 초가에서 사는 너희가 더 급하지 않니? 살림을 꾸린 지 5년이 지났지만 농기구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건다리로 살아가고 있었다. 일요일이면 형님 집에 황소를 끌어다 논을 갈고 겨울이면 달구지에 땔나무를 실어 나르곤 했다. 하루 종일 부려도 형님은 단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다. 그러나 낫 하나는 쉽게 빌려주시지 않았다. 그때는 서운함에 눈앞이 흐려 형님이 인심이 박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형님의 깊은 뜻이었다.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진 손으로 낫을 갈아주며 하신 말씀이 이제야 마음 깊이 스며든다. 수삼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너도 살림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지 않겠니? 재수 씨가 사비나 호미를 빌리러 다니는 걸 차마 못 보겠더라. 형님은 늘큰 것을 내어주시면서도 작은 것 하나에 삶의 원칙을 담으셨다. 황소를 기꺼이 빌려주시는 마음과 낫을 통해 책임을 일깨워 주시던 마음이 결국 하나였음을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벌방으로 전근을 간 뒤 나는 논을 형님께 주셨다. 아내와의 대화가 떠오른다. 남들은 다 큰 집 덕을 보는데 우리는 큰 집 시중만 드네요. 10년 동안 큰 집 대사 때마다 얼마나 부조했는지 아세요? 나는 꾹 참으며 말했다. 우리가 형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소. 2년간 사범학교 다닌 것도 농사일 도와주신 것도. 그러나 아내는 지지 않았다. 그래도 그뿐인가요?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1년에 5천 원 어디 가서 벌겠어요? 결국 나는 아내의 현실적 말에 따라 결방하게 고향에 가서 김씨에게 논을 맡겼다. 하지만 그 선택이 형님 마음에 상처를 남긴 일이었음을 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듯하다.
허전함이 가슴을 깊이 파고들고 속이 터질 듯했다. 휴대폰을 들어 조카에게 답장을 썼다. 사랑하는 조카에게 잘 지낸다니 기쁘구나. 방금 내 편지를 읽고 마음이 참 복잡하구나. 이국에서 15년이나 고생했지. 고향에도 못 가고 내 아버지 장례에도 함께하지 못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 정말 부끄럽다. 조카야, 이제 나도 형편은 괜찮으니 그 돈은 필요 없다. 그 대신 추석에 아버지 묘지에 비석을 세워다. 내가 고향에 가면 묘지 앞에 서서 다시 용서를 빌겠다. 그분은 내게 누구보다 크고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안녕히 지내라. 작은 아버지로부터. 메시지를 전송한 뒤에도 손끝은 오래도록 떨렸다. 형님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내가 저질렀던 무심함과 상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황소는 빌려주셨으면서도 낫 하나는 빌려주지 않으시던 깊은 뜻을 이제야 뼈저리게 한다. 나는 끝내 아내의 말에 따라 논을 맡기며 형님 마음을 저버렸고 그것이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로 남아있다. 아, 형님, 내게 단 한 분뿐인 당신을 오늘에서야 이렇게 부르며 눈물로 속죄한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당신이 남긴 크고 따뜻한 삶의 흔적을 오래도록 품는다.

조약돌의 이야기. 강물에 닿은 조약돌은 매끈하게 다져져 있었다.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을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기며 날카로운 모서리 하나 없이 온전히 둥글게 변해 있었다. 그 돌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스며든다. 나는 이 조약돌을 보며 문득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어날 때는 저마다 각기 다른 모양과 성질을 가진 돌멩이들이다. 날카로운 돌도 있고 거친 돌도 있으며 부서지기 쉬운 돌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라는 강물에 휩쓸리면서 서서히 각이 닳고 표면이 매끈해진다. 어린 시절에 나는 분명히 뾰족한 돌이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믿는 바는 끝까지 고집하며 세상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싫었다. 나 그대로의 자신을 어느 순간에 잃어가는 것 같아 괴로웠다. 그러나 문득 깨달았다. 이 둥근 모양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이라는 것을. 날카로움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간직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은 것이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조약돌들은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처럼 은은하고 따뜻하다. 각이 진 돌들은 부딪힐 때마다 서로 상처를 주지만 조약돌들은 부드럽게 맞닿으며 공존한다. 이제 그 소리가 들린다. 내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각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각을 다스릴 줄 안다. 때로는 부드럽게 굴러가고 때로는 단단히 버티는 법을 배웠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돌들은 계속해서 다듬어질 것이다. 나도 이 흐름에 몸을 맡기며 오늘도 조금 더 둥그러지려 노력한다. 완벽하게 원이 되는 날은 오지 않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것이리라. 강물은 영원히 흐르고 조약돌은 그 흐름 속에서 끝없이 자신을 닦아낸다. 그것은 단순한 굴레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성찰의 과정이다. 강바닥에 잠긴 돌들은 흐름에 순응하되 그 속에서도 단단한 핵을 간직한다. 물결은 표면을 다듬지만 결코 그 중심을 흔들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란 본래 날카로운 내면을 품고 강물에 던져진 돌과도 같아 시간이 주는 마모를 견디며 비로소 진정한 형태를 찾는 존재다. 나는 손에 단 조약돌을 물속으로 돌려보낸다. 그것이 결국 갈 곳은 강과 바다의 경계, 끝없는 부침의 영역 일터. 하지만 이미 그 속에는 모든 경랑을 아우르는 고요함이 새겨져 있음을 나는 안다. 삶이란 이토록 부서짐 없이 달아가는 예술이리라. 강물은 어디로 흐르는가? 조약돌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모두 그 흐름의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달아가는 과정 속에서만 자신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 달아감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성장이 아닐까? 날카로움이 둥그러지는 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품을 줄 아는 포용력이라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마모는 비로소 깨달음이 자국이 된다. 어쩌면 조약돌의 완성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강은 끝없이 흐르고 돌은 끝없이 굴러가거니 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것은 아닐까. 다듬어지는 순간마다 부딪히는 충돌마다 그것은 고요한 아름다움을 획득한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매 순간 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매 순간 있는 존재다. 나는 강가에 무릎을 꿇고 조약돌 하나를 다시 주워든다. 차가운 표면 아래로는 온갖 시간의 이야기가 웅축되어 있다. 이 작은 돌이 겪은 모든 물결의 충격, 다른 돌들과의 마주침, 햇빛과 달빛에 젖던 무수한 밤과 낮 그것들은 이제 부드러운 곡선 안에 고요히 잠들어 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을까.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어느덧 영혼의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듬어 놓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을 또다시 강물에 던진다.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에서 나는 삶의 진리를 본다. 우리는 모두 흐름에 맡겨진 조약돌이다. 저 멀리 바다로, 어쩌면 또 다른 강으로, 아니면 모래톱에 머무를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흐름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알맹이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약돌은 영원히 굴러간다. 우리도 그렇다. 다만 그 굴러감이 공허한 흐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는 성찰의 길이라고 여긴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돌은 여전히 달아가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부서짐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완성이다. 삶이란 결국 흐름과 마모를 거쳐 비로소 빛나는 것임을 조약돌은 묵묵히 증언한다. 경쟁. 가을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하여 한결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었다.

바람에 남실거리며 꽃밭에 유표하게 피어있는 송이송이 아름다운 꽃들은 추위의 재촉에 몸부림을 친다. 그렇다. 그들도 분명 서로서로 앞다투며 대자연의 한 모퉁이에서 때로는 반겨주고 때로는 비바람을 무릅쓰며 서로에 의지한 채 여염함을 경쟁했을 것이다. 이런 가을의 황홀경에 취해 속절없이 흩날리며 떨어져 내리는 꽃잎파리들을 보노라니 학창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마냥 떠오르면서 나로 하여금 생활의 지혜를 배워가던 일들을 가끔씩 되새기게 한다. 학교에서 교수청사 주변에 백양나무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두 학생이 한 그루를 심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고는 나무에 물을 주라는 반주임 선생님의 지시도 내려 우리는 매일마다 병에 물을 담아 나무에 물을 주었다. 때로는 삼삼오오 모여서 나무에 물을 주는 경쟁을 했었는데 얼마나 재미나는지 우리들은 일요일마저도 물병을 들고 학교로 가서 나무에 물을 주고 오는 것이 아예 그 시절의 소일거리로 되어버렸다. 이렇게 나무에 물을 얼마나 주었을까? 한 학기 동안 나무를 키우는 것에 정성을 들였더니 나무는 봄부터 여름 내내 푸르싱싱하게 자라서 가지도 굵어지고 잎도 무성해지면서 먼 훗날에는 큰 백양나무로 성장했던 것이다. 이렇듯 그 시절 우리들은 경쟁에 나선 저 꽃들처럼 나무 키우기에 너도 나도 정성을 다하면서 나무를 키우는 경쟁 속에 휘말려 생활의 첫 발자국을 내디디며 성공의 단맛을 보았었다. 내가 키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는 순간 인생도 저 나무처럼 성장의 길에서 자양분을 섭취하고 광합성 작용을 쉼없이 하면서 태양의 따사로움 속에서 익어가고 여물어가는구나 하는 도리를 체험하니 생활도 참으로 흥미진진해졌다. 여름이면 또 무더위를 이겨내려고 친구들과 함께 찾는 곳은 바로 물 깊은 군민교 강변이었다. 턱 밑까지 오는 물속에 들어서서 담략도 크게 헤엄을 치는 것도 강한 의지를 단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생활 체험이었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경쟁으로 맞서서 배 헤엄을 치는 것도 정말 재미났었다. 물속에서 코를 막고 헤엄치기, 개발 헤엄치기, 코 막고 물 밑으로 숨었다가 다시 물 위로 솟구치며 오르기, 높은 곳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며 배가 갈라질 것만 같은 별의별 경쟁도 빠짐없이 했었다. 경쟁을 하다가도 옳거니 그르거니 옴니암니 따지기도 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투다가도 또다시 경쟁하며 흥미진진하게 뛰어놀았다. 이렇게 우리는 경쟁 속에서 생활의 단맛과 쓴맛을 보면서 성장했는데 무슨 일이든 경쟁 속에서 체험해 본 일들만이 그 의의도 더더욱 깊었었다. 이렇게 우리는 경쟁 속에서 생활의 지혜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면서 어깨에 놓인 중림을 완수했으며 서로 비기고 따라잡고 능가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내야 할 올바른 품성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걸어야 할 방향을 바로잡고 삶의 도리를 깨쳐왔다. 아마 저 꽃들도 우리들처럼 봄날의 따사로움, 여름의 무더움과 가을의 황홀함 속에서 자신들의 여염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뽐내고 경쟁하면서 오늘의 이 행복을 만끽했을 것이다. 인생 역시 그러하다. 경쟁 속에서 성장해가고 경쟁 속에서 연구려가며 경쟁 속에서 자신을 빛내고 있거늘 저 꽃에 비하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경쟁 속에서 가치 있고 의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참된 삶이 아닐까고 생각해본다. 가을바람에 몸부림을 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해가는 아롱다롱한 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도 모르게 경쟁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경쟁 속에서 박차를 가하고 싶어진다. 그렇다. 경쟁으로 충만된 이 세상에서 끈질긴 의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무등 애를 쓰는 저 꽃들처럼 분발하는 정신으로 그 어떤 역경도 완강하게 이겨가면서 가장 값지고 의의 있는 삶을 가꾸도록 힘차게 경쟁하고 또 경쟁해본다. 그래서 늘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경쟁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무등 애를 쏘은 나였다. 그러다가 혹간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간직하며 경험 교훈을 쌓아왔고 그 실패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작은 성적 앞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나였다. 넘어지고 뒹굴면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성장해오고 부단히 재고를 가져왔던 것이다. 부딪히는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일어서는 재미에 고생도 마다하고 살아왔기에 어지간히 힘든 일은 식은 죽 먹기로 해버리는 그런 신비한 힘이 생기고

만사가 형통해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주 쉽게 넘어갈 줄 아는 신비로운 지혜를 갖추었던 것이다. 요즘은 은퇴하고 나서도 일에 미리 비튼 나는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어쳐도 버거운 줄 모르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주 쉽고 빠르게 해결해가면서 맡은 바 일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마가을의 추위 속에서 단련된 저 꽃처럼 강렬한 의지로 세찬 바람을 무릅쓰고 견디며 가을을 뽐내는 저 꽃들처럼 말이다. 그래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물만 보면 찬탄을 아끼지 않으며 찬양하고 싶어진다. 또한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우리말의 속담에 담긴 함축된 말의 의미에 대하여 더욱 심절히 느끼게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